0: 하가 나가 파 총대 노사다가 말하라게 잠시 애니게 유바이 말하세세
1: 라할라시가 라가 틀린가 라가 녀베게사 아내게 심중과 기예베가 조마 라가 나가 두고 파 총대가 라가 노부상부고 다가 말하라게 잠시 애니 유바가 라가 세세세
0: 라할라시가 라가 파 총대 노사가 되게 리베 내라가 신두고 개베게 개부고 로베게 죄지에게 삼바라가 나이 총대가 노사가 시에차와가 되게 리베 내라가 신두고 개바가 두어베게 코메베게 텁시게 마수에나가 타망아이기 계시기 원예에 두고 륜부고 개벽이 공하라가 쇼니에 두고 툴라가 고원되게 개부 록베게 취지에 되게 보다 가시에 뒤에 두고 다대오나 차 앞에 발라주지요.

야세 팀에 근데 양 젠접식시 양 되네 전배 롱된 요비 창 시월 폐비체 하이 왕보 자진당 창반이지 최감비체 잠생이 수주네 용데 다자니라 요거메베 주문맨데 상모 짐버슈 제베 상모 양 짐발레메 코네 잠생이라 짐바다 상모 자세라 소제 요게메베 디더 미나와 슈시 슈낭 나이 창죽 조와라 개마제 손에 잠생이라 진데 콘저 콤바 갸잠 지서 틱네 라르치르로네 아장 쿠레이노 미완제 단조 던예 제바 몬더체 센 사모치르부와당 라완갸진지 수테네 샤도 푸숨초와 슈 라창베장 샤도 갸지르슈 테네 미링와 드리아르장도 조르데 테나 진나라 사그 라롱 추와 투싱 게메도 제와 투초 코미 발랍 추르와 두두기 칼란투와 니모 사시와 따르라 산데남 닌제 파르메도 응우숨 통주여바 젠세 두바체 맘바 깨다 짐바 치다 뒤지 통지르 응우숨도 나비스 네트르 맨데 사모 징아 미세비 둥아체네 맹아 덤바나 자세 티메 군덴지 나니 통니지 로단 덴베나 르소라 파세 메장 사무 르셈 대치르 제자 너셈 뽕라 Pesim Jejik Sungbatan, Tamje Ji Duksub Shine, Tunje Jejik, Neter, Jase Treme Gunde Ne, Shingdong Ke Lomi Je Jibur Chene, Samde Ngomjir, Samde La Neso, Mende Samo, Jansam Shude, Gap Gap Su Shingdong Tune, Jase La Chobabur, Padir, Se Jamsing Chene, Mende Samo, Chudan, Chale, Tien Gurwe, Se Jamsing Sumne Jang, Tinle Chala Kurvi Loju Nam Teme Gunde La Shubha Masi Samu Rangri Netir Milo Chungyi Tang Pachur Tawa Chukre Tsikwe Milo Chuksum Songwa Na Tani Jamsing Tang Yavyum Yukur Chewa Tenbe Na Rangyu La Chombar Shu Chebe Gyasi Tinga Tsing La Shande Netir Lalu Nujing Jensen Chari La Sovar Chue Songde Molam Yang Tse Tene Chuende, Lamga Shigna Ulung, Dune, Chawa Shigdu, Pewana, Tamse, Miglongwa Shigi Lava, Sene, Jimba Shu Serwata, Jimba Kanyan, Terju Mesung, Tamse, Dala Chiji Chenye Nawar Shu Serwata, Jase Time, Gunde, Kavingan, Satir, Jindrum Zede Shu, Tani Jimbe, Tazover, Chao Kone, Chayeve, Ratin Nombo Sung, Yumbe, Baba San, Rani Jijen, Dumber Chebana, Zuma Mende Samu Jase Ji Chane Sunya Masenbar Jenyi Dene Chamse La Nandi Cheji Samba Nzone Siksum Tongwar Shokze Molam Yang Tse Mende Samu Kabu Ne Sala Gyal Dene Yer Lane Tebe Jase Ni Zongri Shubata Tayang Jove Lamna Cheji Zong Sunde Samu Tine Chun Dene Duba Hari Pepde Shubana Lombo Tawa Sambo Yogur Jewa nam, jase teme gunde pepsur chane, peti yudu chumbe sovata. Mende sammo tan tawa sambo niji jase ji cha yeyo ne dende shu. Lamga shikdu kunye zede shuba na, jase ji choju tewar shiwa sedan jewa la gonsu so. Mende sammo tan tawa samba zovichir, dagi mingi ngarli sawar shok che sungba tan. Kirchik tenye la jenye ngarwe sawar ju, tewe. Tene chumbe lamdo, shingri tsembe, ngar chamse kebe nopu godo pungchum teyang chirpyu. Tene chamse sumji se chamsing sumyang pyu. Yab gyabo sakyong chabi ba tiongor namji pepsu goba gya chambor shude. Gyabi potangdo ten chane gyasik jitila ngaso shubata. Bedi yuji chusik ngadang longju chang ngarwe tashin gyewa yino. Shibja namdar jewa namla sisa lo.